0: 순다 보수들과 까힐다의 마왔단 따진다 버려 나름 많이 준비해봐라 까치 자치에 예께 까치 나시여
1: 자장신도 삼아서 다져갈 마음으로 남아지 가라요 만나와서 가비다 프라산나 마나네 상체 비바라 봐요 미디어